0: 깨고 아스만데
1: 저거 아니 너 코도 스타일로 디스가 카네로 이따와 도거 디스가
0: 혼돈이 오크리마시다
1: 나지 세고 아베스 나가다노
0: 깨고 가나시노와 와가리마스 だから見ない方がいいと思
1: う姉は帝国の軍人だ戦場で死ぬのは気と悔いなし
0: そうだ中村君も私の友達帝国の誇りだ戦争が終わるまで一緒にいると思ってただが苏海龙と出会った
2: 苏海龙，军长，你找我？
3: 对，坐下说。嗯，你先看看这个。
4: 安德烈里叛逃了，由于他的叛逃，苏维埃共产国际的联络密码泄露，共产国际东北地区的情报网络也遭到了破坏。
2: 也许就是他泄露出去的。
4: 有这个可能。为了保护共产国际地下工作人员的安全，旧的密码本